0: 무슨 그거 아니야.
1: 아, 오케이. 아,
0: let's go. 오, 헤이 강고양이 씨.
1: 강고양이 강.
0: 무슨 소리죠, 강고양이 씨?
1: 미안. 미안.
0: 아, 이거 하나만
1: 잘 걸리는 거 같아.